0: 누리. 아다 이리. 아무. 브라우 이리. 브라우. 아다 이리.
1: 잡아 이리.
0: 해버린다.
2: 무슨 일 개다라 주자.
0: 한번.
3: 하늘 가자 너 그래.
0: 왜래? 한다 하늘 가자.
3: 한다 하늘 가.
0: بزي
3: هو
0: برك خايد ابو عريك الدار
3: قوم وخايشي
0: واه حنا من نفسي اني
3: امي
0: برعو برعو
3: والفحص والفحص والفحص زي ملكوت اتيسي تدفع من المس